0: 만 게.
1: 아, 분. 야, 분 다름. 그 토지 모시고 가질래. 아.
2: 루나
0: 쓰. 아, 루나 쓰. 다.
2: 와서 쓰는 게 아니야. 이게 콜타이 오는 게 아니야.
0: 아, 말이 좀 이만 있어 넘었어.
2: 초이브로지